0: 전반적으로 쌀쌀한 편이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
1: 아침 기온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
2: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비는 오후부터 그칠 예정인데요. 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서쪽 하늘에서는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